0: You are listening to Atonal Tendencies on Radio Worm,
1: a live performance at Read2 in Rotterdam, narrated by Katrin Baumgärtner in 2025.
2: 우리는 내려다보는 구르름 아래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조류의 무기력하게 놓치는 채 땅과의 접촉을 지체에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경험이다.